0: 도 wall of sound.
1: 아웃도어서.
0: 아, 서로를 하면 못 또.
1: 오케이.
2: 뭐 이렇게 해야 되겠지?
0: 사실은.
1: 알았어.
0: 구매. 야, 바코레큐야, 이 사람.